0: 다시 아부준 나야가나.
1: 에헤. 어버야 어뜨 다시 야가라야마스. 왜요? 예르단. 비르단 fazla taş alırsa 어이나마 하크 디에르 아르카다시나 게체르.